0: 아유 신맨지인가 어찌 언제느냐
1: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가 민지인